달래 나봐. 안배 당나 영원히 나봐 나봐. 나네 말했을 것 같아. 자가 동안이 자가 동안이 망고다 꼬라리 나봐 달래 정원이 아마 당남이 나봐. 상고단을 강고키 조꽁원이 조꽁원이 바다 당나 나봐 목차 댕부리 고바이 바이 리차 응원이 달래 달래 나중에 아마봐 망고적 꼬라리 동숭로로 동숭로로 나중에 바라봐 바라스 것 같다네 니 숭로로 니 숭로로 사냐 마하 리봉아이니 달데 사니 디디 하독 봉아이니 나중에 안비데 안비데 싱수아롱 노로 바바그 뽀코라리 니수아롱 노로 대풍검바리 뽀코라리 라리 나중에 아마바 아마바 나중 니엄 비바 비바 아 마쿠바 야 마이자 아 달디 바다 탕쿠바 자드가 마자 득자나 달디 나중 니아 마코 미완 미직 멍하로 멍하로 나중 니아 마코 징 미미 직도 나로 나중 니 바라코 바라코 이당은 이슈너로 넘고 샤니 양디 봉하니 샤니 디디 속봉하니 니슈너로 니슈너로 나바 브랑한 용자너로 갓다마니 속자너로 아케 마리바 부덕게 분늑노아 하와 같이 봐 두랭 닦게 아간 노로 아간 노로 이나나 장마월 불롱 노아 달데 이나 장기월 불롱 노아 달데 달데 자식아 대가려도 광보네 아마 당리아 송차 송차 기란 강집발에 양보네 양보네 바다 당리 지릉차 지릉차 나중에 아마네 송송동 갖고 하따멍하러 달래 달래 나중에 바라니 지같이 이런 갖고 아멜라 갔다로 갔다로 오케이 이거 봐 하양 종로네 늑만항 종로네 구봐 구봐 오케이